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라 그 소리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정말 좋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전쟁도 치르게 되겠지만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정말 좋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희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결국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 시켜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다 천국에 올라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수밖에 없지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서라도 계속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정말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눈 감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은혜 사모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박상수 집사님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있죠. 또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되게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섯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0: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섯 번째,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여섯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놀라운 행복의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놀라운 계획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때문에 잘 들었었어요. 그래서 죽는 길로 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속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이 저의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면요, 저주받은 것으로 보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길 잃은 양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길 잃은 양, 오늘은 길 잃은 양인데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길 잃은 양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른인데 어떻게 돌이켜서 스스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못 알아듣듯이,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뜻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은 입으로 먹어서 우리 몸에 양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다.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다 이 말이죠. 이건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인데, 자기는 교회 나오는 것이 이미 천국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순수 착함 아닌 거 이미 우리는 알죠. 부모가 되면 어린아이가 순수 착함 아예 없는 아이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이가 가끔씩 순수 착해 보이는 것은 왜 그래요? 애는 만원짜리하고 천원짜리 있으면 만원짜리를 몰라요. 뭐 요즘 애들도 다 합디다마는. 그래, 그게 필요, 그 예를 들어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하고 1000원짜리 있으면 애는 수표가 돈인 줄 모르기 때문에 1000원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야, 착하다. 착하기는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애라는 것은 순수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인간은 마음의 생각하고 그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없는 자, 부모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존조차도 안 되는 상태, 그걸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말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제가 예수님 당시에 문화권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그 다음에 어른의 말을 듣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춥죠?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분이. 하늘나라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라간 적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와서 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영접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오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어린아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어린아이처럼 가감없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할 말 제대로 해요 못해요? 눈앞에 대놓고 못하잖아요. 이해할 것을 아니요 아니할 것을 예 어떤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 따라 그 사람 체면 따라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는 대놓고 말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제 싸웠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게 하는 자 그게 실족하게 하는 자고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또 실족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이 갈 때도 예수님의 사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거의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해요.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에요. 사람을 기뻐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비위 맞출 생각이 없어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러면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든지 아니면 교회 갔을 때에 어린애가 어제 아버지 엄마 대판 싸우고 도장 찍자 법원에 가서 하는 이야기들을 막 앞에서 막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를? 야 그렇게 아니다 하고 지 받고 막 뭐 입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콱 틀으면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틀어막았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얘기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저놈은 죽 예레미야에 입 막아버려요. 저놈 죽여야지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환영하지만 보고 들은 대로 말하면 입 막아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얘기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고난당했잖아요. 매 맞고 죽임당하고 신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매 맞고 얻어 터지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누가 그런 자를 영접하겠어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과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이런 양으로 표현한 이런 자들은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아이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돈 안 되는, 예, 앞에서 말씀하신 돈 안 되는 아이, 돈 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안 되는 이런 아이를 영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해요.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벌어서 나를 확장시키려고 내가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사는 것보다는 멋있게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흔들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나를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반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희생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럴 사람 있을 수 있죠.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은요 칭찬을 들어요 사람들에게. 그 칭찬 듣는 것도 그 명예도 뭐예요? 결국은 자아의 확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확장시켜서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헌신 기도하고 봉사를 하겠죠. 그것도 결국 영원한 나라의 나의 삶 또는 내가 받을 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결국은 자기를 뭐 하고 싶어요? 키우고 싶고 높이고 싶고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성적이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월급이 오르는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직급이 높아지는 게 좋아요? 강등되는 게 좋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보고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소자를 영접해래요. 누가 그들을 영접하겠어요? 그거 영접하면 내가 손해되는데 왜 영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또 정말로 몸집을 줄이는 일들도 일어나요. 다이어트 한다고. 좀 또 더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몸집 줄이잖아요. 자기 가치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보세요. 회사가 구조조정 하잖아요. 몸집을 줄인단 말이에요. 왜 몸집 줄입니까? 효율성 있게 경제 원리에 의해서 몸집을 줄여나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몸집을 더 이상 안 키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전도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오면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오는 사람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서울에 몇 교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더 받아요. 이야, 몸집을 더 안 불리고 몇몇 교회가 안 되구나. 근데 이미 그 교회는 몇만 명 몇천 명 되거든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어린아이, 작은 자, 약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인 것도 여러분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 와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그 작은 자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진짜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른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른된 세상이에요. 어른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 애도 애 늙은이에요. 애가 없습니다, 요즘은. 애가 없어요. 그 애가 커서 우리가 어른됐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로 종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갓난 아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도 자기를 비워 낮춘다는 것도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낮아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아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어떻게까지요?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만이 천국에 큰 자잖아요. 왜? 우리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어떻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정말 마리아의 갓난 아기로 잉태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분 예수님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큰 자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다 삭제되고 잘리고 그저 그걸 다른 표현으로 목이 잘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그 모습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의 효력으로 그래서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지 우리 스스로 막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하고 막 내숭 떨고 이렇게 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겸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여 복종하셨는데 구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어떤 예수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확장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을 한다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커지기를 원하지,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해가지고 저는요 승진시켜주지 마세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승진 빨리 되면 빨리 잘리니까. 그런 경우 말고는 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2년 계약직 열심히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정직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2년 했는데 나보다 훨씬 능력도 부족하고 나보다 훨씬 못난 애는 정직원이 되는데 나는 열심히 걔보다 훨씬 성과도 많이 내고 능력도 많이 이루어냈는데도 내가 정직원 못 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 회사 있기 싫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그 애보다 되는데 다른 사람들 힘들으니까 그 사람 정직원 시켜주고 저는 그저 막 계약직으로 2년 더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은 세상에 일을 하든지 교회 나서 일을 하든지 어떤 액션, 행동을 한다면 항상 대목임이에요.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로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자기를 키우고자 확대시키고자 한 그 마음들이 어느 정도로 부서지고 낮춰져야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님 앞에 마음이 끌리겠어요. 우리는 다 크고 싶잖아요. 교회 온 이유가, 여러분 처음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하다가 복음을 또 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등록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몇 달 지나 보면 안 보여요. 몇 달 지나면 안 보인다니까요. 왜 갔는지 저는 모르죠. 결국 이 복음 들어보니까 이건 결국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야. 죽으라는 이야기. 맞아요. 그러면 잘 들었었어요. 그래서 죽는 길로 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속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이 저의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고 애통하면요 저주받은 것으로 보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낮춰져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싫죠, 우리는. 그래서 나를 높여주는 예수, 나를 확장시켜주는 예수, 세상에서도 높여주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되는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십자가를 무릎을 못 꿇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용해먹는 사람들,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타고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건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꿇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십자가 지신, 그래서 요한계시로서 부활하시고 영광주에 계신 그 주님도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그 앞에 무릎 꿇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이미 높아진 자들, 왜 선악과 따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 하나님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역사 속에서 해체되고 무너지고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 돼요. 누가 너희를 깨웠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나, 그래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교회 잘되기, 교회 번성하기, 우리에게 멋있게 만들기, 교회를 빛내는 교회하기, 또는 내 예수 믿는 내가 멋있어지기, 이런 쪽으로 나가신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미 십자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를 비워 낮추고 죽게 복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에 붙는 자들은 결국 나의 이런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자들의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라.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린아이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 오늘 이 시대도 그 사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정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들, 항상 연약한 모습으로 와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모습으로 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없다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고 싶습니까?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 작은 자 업신여기지

그 말씀은 업신여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거짓 선지자들 말은 자기 귀에 좋거든요. 근데 그 말은 영접하는데 진짜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 말씀을 업신여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7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보는 것, 이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업신여겼을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8절 12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헤롯에게 데리고 오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롯은요, 막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요. 왜 기뻐했어요? 헤롯이 왜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적 한번 행하여 보라는 거죠. 기적 한번 행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 보는 것을 오락거리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헤롯 정도 되면요, 분봉왕이에요. 로마의 그 타락한 것은 여러분 영어로도 다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거대한 권력으로 왕을 분봉왕이지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뭐 아예 그 타락의 정도는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기적 행한다면서 기적 한번 해봐. 기적 한번 해와.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헤롯에게. 빌라도도 나중에 그러죠. 내가 너를 놓을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죽일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에 말 안 해주세요. 헤롯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헤롯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헤롯을 좀 좋게 해줬다면 풀려날 수도 안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 앞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빌라도에게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진리가 뭔지를 질문하고 그냥 대답 안 해주셨어요. 왜요? 헤롯에게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은 예수 뭐 기적 일으킨다더만이 헛소문이구나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어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업신여겼냐면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얼굴에 침 뱉으면 얼마나 조롱 모독 수치입니까?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뺨 맞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저는 한 두 번 기억이 있어요. 약자편에 섰다가 뺨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게 부끄러운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뺨을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뺨 맞은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침을 얼굴에 대고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요,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지 알아맞혀봐라고 했단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가실래요? 이 예수 싫으면 떠나셔야죠. 이런 예수 믿기 싫으면 떠나세요. 그냥 헛짓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헛짓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뭔데요? 업신여김 당했다니까요. 조롱을 당했어요. 침뱉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랄까요? 예수님 혼자 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에서 다 완성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서 우리도 그 꼴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 지고 가신 분이 저주받아 죽으러

0: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오늘도 죽으러 가구나. 도살장을 양이 죽음의 장소로 가구나. 우리를 보고 세상이 그렇게 봐야 돼요. 삐끗번쩍하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성도가 가는데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의 표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가면 이들이 고아과부 나그네예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과부 나그네라는 것은 정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자, 그걸 시편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최고의 헌신이며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최상의 섬김이며 찬양의 본질적인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만을 전해드리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제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제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유다 땅,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레스풀에 거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저 오른쪽 아래 원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압 왕에게 맡겨 드리기 위해서 모압 땅 미스베로 갔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언자 가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기 헤레스풀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레스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보시면 그일라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침략해서 타작한 곡식을 노략질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지요. 보시다시피 그일라는 헤레스풀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릴라 지역하고 그릴라 이 성읍 사람들하고 이 다윗하고는 그리 큰 연관성이 없어요. 뭐 연관성을 굳이 찾으라고 하면 같은 유대 땅이다, 같은 이스라엘 땅이다 하는 그 정도, 아니면 뭐 헤레스풀에서 좀 가까이에 있는 성읍이다, 뭐 이 정도 연관성이 있다 할까요? 뭐 그리 큰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묻습니다.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가. 지금 블레셋과 이 다윗이 맞서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자신의 목숨 하나 지금 건지기에도 지키기에도 버겁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릴라 때문에 만일에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면 누가 싸워야 돼요? 사울왕이 싸워야 되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사울왕이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내가 싸워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나 싸워도 돼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지랖이다. 이거 오지랖이라고 그러는 오지랖이 넘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움이, 당연한 그런 본성이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아,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번 것으로,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하지만 오늘 다윗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 내 이웃의 슬픔,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그 필요를 돌보는 인생으로 나아가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결단을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필요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내 인간 본성에 맞서야 되는, 나를 위하려고 하는 인간 본성, 이 본성에 맞서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 살아줄렴? 하고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죠. 나를 위한 삶에서 내 이웃의 필요와 내 이웃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돌보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에요. 함께 가십시다. 함께.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라고 이찬우 제일장로교회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샬롯 지역에 하나님께서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전도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샬롯에 있는 한인들이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싸움에 익숙하고 싸움에 능숙한 블레셋과 전쟁을 다윗이 이끄는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치른다? 이건 다윗 쪽에 승산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네.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과 싸워야 말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싸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참 이제 출전만 하면 돼요. 어쨌거나. 근데 역시나 다윗의 부하들이 극구 말리고 있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지금 위치가 사울 왕에게 발각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의 숲을 이 숲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발각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숲으로 가는데 이거 그릴라 지금 돕기 위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돼서 우리의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두는지 잘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맞아요. 나가면 안 돼요.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보기에도 자신들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자,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사전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하나님 가시래요. 그래서 다윗이 주저함 없이 군사들도 아니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끄는 군사들이 이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배우는 영적 교훈, 영적 도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황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그랬어요. 상황으로만 보면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출전하면 안 돼요. 다윗과 지금 이 블레셋이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지금 가는 거예요. 출전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상황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그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상황으로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반응하고 해석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상황으로 반응했을 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을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라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 그랬어요? 일곱 바퀴 돌라 하셨단 말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돌면 안 돼요. 위에서 화살로 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만한 그 뭐 이렇게 그 속구리에다가 돌 채워넣어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냥 쓰러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일곱 바퀴를 돌래요. 그것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 저 아메리카 스테디움보다 더 큰 그 방주를 지으래요. 몇백 년 동안 지었어요? 몇백 년 지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아, 지어서는 안 되는 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저 미쳤다, 저 돌았다. 혼자 지었단 말이에요, 식구들하고. 말이 돼. 상황적으로 보면 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내보내라 해라. 상황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번을 도나 일곱 날을,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요. 상황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도 그렇죠. 다윗이 상황으로 보면 움직이면 안 돼요. 블레셋과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겨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들어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기도하셨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다시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니요, 다시요. 지난번에 블레셋 카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그게 다윗의 시편 34편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린 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답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40일도 작정기도 한번 해보시고 30일도 작정기도 해보시고 금식기도도 해보시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런데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돼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어떤 결과를, 어떤 결단을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서는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해볼게요. 그럼 왜 상황대로 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상황대로. 사람이 상황대로 움직여야죠. 왜 상황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상황대로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대로 반응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실수한 케이스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상황이 위급해지자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집례합니다. 자기 단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울왕을 기뻐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인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눈밖에 놔버리게 하시죠. 반대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러 경우가 있었겠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의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못한대요. 왜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서 거부를 하죠. 처음엔 거부를 합니다. 근데 신랑이 그때 이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렇게 베드로가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례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까지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옳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허락을 받고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가죠. 근데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자라는 소집명령을 지금 내리려 하죠. 보세요.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사울왕에게 이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된 거예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그릴라로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인데,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급하니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을 지금 잡으러 지금 군사들을 모으고 와서 자신을 치료하는 거니까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다윗의 영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왜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다윗에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쁜 일일 수 있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꼭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이 다윗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계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결국에 고난이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한 말이에요. 자, 이 시편 34편은 언제 쓴 시편이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며 수염에다가 대문짝에 막 글을 긁적긁적거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아 이 아둘람 굴로 이동하면서 지은 시였어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고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살아남아 기록한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단 중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실망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 내가 좋을 때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다가 내가 진짜 죽을똥 살똥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평상시는 경험 못하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질병이 내게 닥쳐와서 그 순간에 내게 딱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은혜죠. 고난 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 선하심을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제가 시애틀에 다녀왔어요. 일부 때는 그 얘기 안 했는데 시애틀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네. 제가 하도 요새 말 나오다 했어요. 테리야끼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서 듣는 테리야끼 말고요. 여러분이 뭐 차이나 뷔페 같은 데 가서 테리야끼 이거 소스 쳐서 드시잖아요. 그거 말고 테리야끼라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이 시애틀에 갈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테리야끼 꼭 먹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테리야끼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마지막 날에 점심을 이제 형제교회에서 뭐 컨퍼런스 하는데 매 시간 음식을 막 잘해주는데 마지막 날 이게 저녁에 뭐 너무 헤비하니까 점심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점심에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우리가 점심 때 가자. 근데 점심 때 갈비가 나온 거예요. 컨퍼런스에서. 근데 제게 있어서 갈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갈비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잖아요. 대테리야끼는 시애틀 아니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갈비 안 먹고 테리야끼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형제교회에서 그 주방 공사하신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설목사님이 갈비 안 먹고 떠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갈비를 안 드시고 가실 수 있냐고
도대체 뭐 어디 가시는데 그러냐고 테리야끼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갈비 드시라고. 왜냐면 본인들은 테리야끼를 먹으니까. 저는요 갈비는 안 먹어도 돼도 테리야끼는 먹어야 되겠다고

0: 먹지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꼭 드세요. 보니까 그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 가신 분들이 테리야끼는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시애틀 갔다 온 게 아니라고. 가서 꼭 테리야끼 드시고 오시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그 컨퍼런스 같이 가서, 이번에는 저희 목회자들 중심으로 갔지만은 다음에는 같이 가서 테리야끼를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질병이 내게 있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은혜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을 물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일라로 쳐다올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그 위치를 이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인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자, 11절 12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1: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0: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사울왕 쳐들어올 거야, 그일라로.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야, 배신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어느 것 하나 다윗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겠죠.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이 다윗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딴에는 그일라 사람들 돕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내가 가도 되는지. 그래도 하나님 가라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울왕이 쳐들어온대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섭섭한 실망감, 분노를 쏟아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들도 다윗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부하들이, 다윗,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이 가면 안 된다고. 사울왕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왜 오지랖 부려가지고 이러냐고 하면서 뭐라 그럴 수 있는데,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고 내색을 하지 않아요.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요. 제가 여기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서 배우는 게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그리고 그냥 손 놓아버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떻게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황으로 인해서 손 놓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시애틀에 가 있는 동안에 요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아파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또 뜻하지 않았던 질병이 주어지게 돼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전화를 받으셨던 우리 집사님이, 아, 목사님 이렇게 멀리 가셨는데 바쁘신데 뭐 이렇게 전화를 하셨냐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시애틀에 갔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전화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전화 받고,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하고 바로 그랬어요. 뭐 시간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 제가 기도 좀 할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서재훈 집사님을. 이리 좀 와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대. 만일에 그 집사님이, 욕구 집사님이, 목사님 일단 제가

0: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해봤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준다고 하니까 남편한테, 성경사님한테, 얼른 와. 왜? 목사님 기도해주신다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의 일을 찾아 행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죠. 불평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손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죽어요. 예. 잠시 불평하고 잠시 멈춰 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 날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다윗에게서 도전 받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다윗이 얼마나 자책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렸나 봐. 다윗의 부하들이 가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 않으면 됐었었는데 내가 괜히 오지랖 부려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책하지 않아요. 물론 혼자 있을 때는 자책했겠죠. 하지만은 그는 그 자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책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들고 갑니다. 내가 살려면 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어찌 보면 다시 위태위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문이 뭐냐면 14절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그 이후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그 도망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헤레스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망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매일 찾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거예요. 사울왕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 안 잡히지 이놈? 왜 안 잡히는 거야? 400명의 이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400명이 움직이는데 왜 안 잡히는 거야?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몰랐겠죠. 왜 못 잡히는지, 왜 안 잡히는지. 왜 안 잡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일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냐 안 하시냐에 따라 모든 일에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멋지지 않으세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따라 할 일이 참 많은데 제 마음이 급해요. 그냥 빨리 나가서 여러분 막 드셔야 되니까. 아마 밖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올따로 왜 설교가 더 기냐고. 예. 하나 얘기할게요. 그래도 제가 꼭 여러분과 또 이때가 아니면 또 안 되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처음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조지아 콜럼버스에 처음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까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데인데, 오자마자 목사님이 한 3개월 있다가 4개월 있다가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 축도 끝난 다음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광고를 하셨어요. 나 오늘부로 사임한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교인들이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되었는지를 알고는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민교회가 그래요. 예.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교회가 그렇죠.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좀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목사님 살에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때 제가 천불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저희가 목사님 아니, 장도사님 사례 책임질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으로 왔거든요. 목사님의 신분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때 제가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면 됐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담임으로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맡아서 운영하면. 근데 기도하는데, 물론 뭐 기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라? 라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럼 강도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도 좀 전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그래, 말씀이라도 전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그것도 안 했어요. 나 아니고도 좀 말씀 전할 수는 많을 거니까 제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한 며칠이 지났다 그 목사님이, 그 아까 광고하시고 나갔다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철강 목사님 잠깐 만날까요? 네 목사님 만났어요. 집에 오셨어요. 집까지. 그리고 잠깐 차에 타시지 하고 저를 차에 태우고 한 시간 동안을 드라이브에 가면서 식당으로 갔는데, 한 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결론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라는 거였어요. 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 담임을 맡으셔야 되는데, 말 한번 던지고 성도들 한번 협박 한번 해본 거예요. 다시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거 딱 잡아버리면 본인이 못 들어오니까, 목사님 하시면 안 돼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하여튼 미팅을 끝마치고 왔었어요. 제가 그때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있다가 한국 돌아가야 돼. 6개월 만에 한국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너 그냥 그 교회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 제가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때 상황적으로 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그 교회를 맡아 그 목사님의 그런 그 딜을 이어서 한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목사라는 꼬리표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저 목사 교회 어려워지니까 그 교회 목사님 내쫓고 그 교회 맡아야 했던 그 목사야 라는 그 꼬리표가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결정이 참 잘한 것 같다. 박수도 안 쳐주시고 좀 지금부터 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임스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마약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과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겠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1: 야, 제임스. 성경책을 여기까지 들고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왜 어디든 그걸 끼고 다녀? 너 혹시 그 안에 마약이라도 숨겨둔 거 아니야?
2: 마약 같은 거 없어. 나 더 이상 그런 거 안 피워. 예전에 난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어.
1: 그래서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2: 아니, 난 단지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죄인일 뿐이야.
1: 야, 너 예수에 대한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가석방위원회에게? 웃기지 마. 그 인간들은 범죄자들이랑 절대로 함께 어울리지 않아. 넌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마약 중독자, 강도. 그게 바로 너라고!
0: 오늘 이야기에 이 남자가 180도 전환하여 인생의 전혀 다른 길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는 텍사스에 있는 한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직면한 장애물들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슬을 끊고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임스 구에라의 간증의 결론입니다.
2: 저의 구원받은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가장 실망시킨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이혼하신 후 남동생과 저를 홀로 키우심에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한 4년 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돌아가셨을 때도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 즈음부터 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공허함과 절망을 잊기 위해서 공업용 풀과 페인트를 흡입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갱단과 어울리며 범죄들을 저지르다 결국 교도소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게 된 후 제 인생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편지를 썼고 똑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편지를 보내자 어머니는 일단 내가 나온 후에 보도록 하자라는 답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머니를 탓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당신의 집을 팔고 저축해 두신 모든 돈을 털어 제 보석금을 지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제가 마약 중독이라는 돼지우리로 돌아가는 모습과 또 다른 범죄들로 인해 결국 교도소로 들어가는 모습만 보셔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원을 받은 지 2년 후 저는 가석방 위원회 앞에 갔습니다.
3: 앉으세요, 구에라 씨. 기록을 보니 총 56건으로 기소가 돼서 26번 체포가 됐고 두 건의 살인미수를 포함 총 16개의 중죄로 기록이 되어 있군요. 근데 당신 나이가 겨우
2: 25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계시는 그 기록에 나온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제가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바로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3: 이곳은 가석방 청문회 자리입니다, 구에라 씨.
2: 네, 위원님. 저도 진심으로 가석방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도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3: 감옥에서 회심한 사람이 되었던 말씀인가요?
2: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공부에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저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의 소원은 오직 제 남은 평생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앞에서 유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3: 하지만 감옥 회심자들은 교도소 문 밖을 벗어나면서 오래가지 않던데요. 대부분이 가석방 되면은 뒤에 성경책을 버려두고 가죠.
2: 전 안 그럴 겁니다. 성경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3: 그래, 가석방 승인을 받는다면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2: 정직한 직장을 구할 겁니다. 비록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 해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범죄는 결코 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가석방 위원회에서는 16년 징역형을 1년으로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역한 지 3년 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죠. 교도소 바로 바깥은 마약 거래자들과 매춘부들이 반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던진 미끼를 물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유혹을 무시하고 주님께 드린 서원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했죠. 저는 입소하기로 예정된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 담당 가석방 경관에게 신고했습니다.
1: 여기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제임스?
2: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 크리스천이에요.
1: 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를 두고 계시군요.
2: 전 하나님께 결코 다시는 마약이나 다른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어요.
1: 그 맹세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구직 활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2: 최저임금을 받고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 예, 어머니께서 매우 감동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정직하게 얻은 직장이거든요.
1: 전에 어머님 댁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었죠. 어머님은 어디 사시나요?
2: 웨이커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도 괜찮나요?
1: 예, 저에게 어머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가십시오.
2: 어머니를 못 뵌 지 거의 9년이 다 됐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동안 저는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는 등 제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모든 시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고 하셨던 말씀도 생각했죠. 항상 어머니를 때리고 속였으며 결국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42세에 세상을 떠나신 그 아버지를요. 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4: 제이미, 아우, 네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아유, 어디 보자. 아우, 세상에. 아니, 이렇게 정장 차림한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네가 말끔하게 차려입으니까 참 좋구나.
2: 이건 겉모습이에요, 어머니. 정말로 바뀐 건 내면이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제게 큰일을 행하셨어요. 어머니,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4: 고맙다, 제이미.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쁘구나. 자, 이리 와서 저녁 먹으렴.
2: 어머니, 제가 14살 때 어머니께서 그 큐란데로라는 주술사에게 데려갔던 일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전 사방으로 다니며 온갖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페인트를 흡입하고 어머니께 건방지게 굴었고 돈을 훔치기까지 했었어요.
4: 기억나지. 그런데 그 주술사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
2: 그때 제겐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 은연 중에 교도소에 가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4: 왜 그렇게 생각하지?
2: 그때 저한테 대부분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교도소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고요. 그들은 이미 기대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 법을 어겨선 안 돼. 감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라고요.
4: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2: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정말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어머니.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는 보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저를 위해 죽으셨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사망을 이기셨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4: 그럼, 그러고 말고 제이미.
2: 어머니는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제 내면에 일어난 변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복음의 진리를 증명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전 다시 사회복귀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교회 공동체를 찾아야 함을 깨달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예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 찾아와 말씀을 전했던 한 목사님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절 만나자고 하셨다고요.
2: 목사님이신가요?
5: 네, 맞습니다.
2: 저기요, 전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그 교도소에서 막 출소를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께 돈이나 그 외 다른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목사님의 교회에 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5: 예, 좋습니다. 물론이죠.
2: 몸에 문신들이 선명한 데다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저는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에게서 구제불능 약물 중독자의 갱 멤버였던 제 모습만 보였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를 받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의 모습은 보지 않았죠. 저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 남자에게 악수를 청하렴. 저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저 아이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했을 때 그 작은 몸짓들만으로도 냉담했던 분위기가 깨어졌답니다.
5: 혹시 형제님도 저희 교정 선교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어요?
2: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라고요?
5: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사역이거든요. 수감자들을 격려하는 일이죠.
2: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4: 난 요즘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단다. 이 사실이 믿겨지니?
2: 물론 믿어지고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4: 넌 어떻게 지냈니?
2: 예, 아파트를 얻어서 지금 룸메이트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과자들인데 일종의 교정 선교 사역이죠. 집세를 공동으로 내니까 저에게 도움이 돼요.
4: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2: 그리고 저 또 승진을 했어요.
4: 오, 그래? 아우, 기쁜 소식이네.
2: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어요, 어머니.
4: 또?
2: 저 대학에 갈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하려면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4: 정말 멋지구나.
2: 검정고시는 이미 교도소에서 합격했었어요.
4: 오, 그래, 그래. 그건 전에 말했잖니.
2: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부터 그런 방법으로 저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때 전 단지 뙤약볕을 피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야 일을 안 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강의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증명서가 필요할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29살의 나이에 대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전임으로 근무한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또한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승진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부장으로 승진해서 제 아래로 3명의 감독과 40명의 직원들을 관리하게 되었죠. 또한 교회에서는 교정 선교를 통해 꾸준히 주님을 섬겼답니다.
5: 저는 선물 포장에는 별로 재주가 없나 봐요.
2: 저도 그래요. 하지만 수감자들이 이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할 거예요.
5: 요즘 일은 어때요, 제임스?
2: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좋고요. 그런데 목사님, 아마도 언젠가는 저도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죠?
5: 누구 마음에 든 사람 있어요?
2: 네. 교정 선교 사역에서 섬기는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이에요.
5: 블랑카 자매요?
2: 어떻게 아셨어요?
5: 눈치채는 건 제가 능하거든요. 제임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 네. 블랑카는 교정 선교 사역에서 5년간

0: 반겼고 우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도 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제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블랑카가 거부했지만 블랑카가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는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제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블랑카와 결혼해요.
1: 그래?
0: 어머니께서 결혼식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기쁘구나. 그런데 그 자매가 너에게 쌍둥이 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0: 네. 블랑카는 헌신된 크리스천이에요, 어머니. 저와 그 아이들을 받아주었어요.
1: 네가 네 딸들과 좋은 관계를 세워서 정말 마음이 기쁘구나.
0: 저도요. 그리고 어머니,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면 저도 사역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1: 주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는구나.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제이미.
0: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는 가지예요.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랑카와 저는 결혼했고 1996년에 교회 목회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목회자 면허를 받기 위해 위원회 앞으로 갔죠. 며칠 뒤 저는 예전에 저를 담당했던 가석방 경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예? 형제의 목회자 면허 신청을 거절했다고요? 왜요?
0: 제 과거 때문이에요.
2: 아니, 그들이 형제의 배경 때문에 형제가 부적격하다고 생각했단 얘기인가요?
0: 그들은 그저 제가 목사 직분에서 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 아,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군요.
0: 네. 그들은 저에게 상처 주거나 낙담케 하려 한 게 아닌데 전 실망이 됩니다.
2: 주님을 의지하세요, 제임스. 주님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 이 일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0: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2: 비영리 단체를 위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으세요. 1년간 공부해서 취득하신 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 지금 저는 형제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도움이 되었던 그 선교사역과 협력해 일하고 있어요. 그들은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0: 정말요?
2: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우리 선교에서 상담가로 일을 하셔도 됩니다.
0: 저는 성인회복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상담하며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그 후 1997년에 MBA를 취득한 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텍사스 교정 시스템의 담당 목사로 승진했답니다. 2001년에 한 부인이 제게 찾아와서 그녀의 자녀인 줄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죠. 줄리는 마약 중독자였고 그녀의 은행 계좌에 돈을 마르게 하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엔 똑같았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속였죠.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따님이 어머님의 돈에 절대 손을 못 대도록 계좌를 막아놓으세요. 그리고 아무 갈 곳이 없도록 집에서 내쫓으세요. 하지만 저희 회복센터에 올 수 있도록 여기 주소를 건네주세요. 이젠 오직 주님만이 줄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이 제가 한 조언을 정말 문자 그대로 따랐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제가 성인회복센터에서 하는 연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 구에라 목사님?
0: 네?
3: 제 이름은 줄리예요. 저 예전엔 목사님을 미워했었어요.
0: 아니, 왜죠?
3: 목사님이 전에 저희 어머니께 은행 계좌를 막아두고 절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회복센터의 주소를 어머니께 주셨다면서요?
0: 네. 예전에 어머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3: 그때 저 6개월간 마약을 끊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제게 일어난 일들 중에 최고의 사건이었죠. 목사님 덕분에요.
0: 그래요? 예수님 덕분이죠.
3: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바래요.
0: 현재 저는 우리의 사역인 텍사스 주립교정서비스의 이사로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며 보내고 있죠. 또한 어려움에 처한 십대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4: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정운석,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새눈박이 포포이스 돌고래의 놀라운 소나 시스템. 이제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권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새눈박이 포포이스 돌고래입니다. 바다에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새 눈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버터들보다 더 빨리 수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외계에서 온 괴물이 아니라 바로 포포이스 돌고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돌고래가 소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해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돌고래가 소립파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포포이스가 자신의 앞머리 중앙에 지방질이 디스크 모양의 장기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찬송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이웃들과 만날 때에도 예수 믿는 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수다만 떨고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갈 것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종일토록 전하는 BBN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길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1절과 2절과 3절에 다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도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다 이랬고, 2절에도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땅에 떨어지겠네요. 그럼 3절에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발에 밟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뭐 영광 같은 거에 해당하겠죠. 사람의 어떤 영광, 자랑거리,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는 자부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면류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자기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런 면류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원래 흙먼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원래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뜻이 흙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아담이나 하와나 다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고요. 그러므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쉬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흙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계명 4계명이죠. 그 십계명 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는 안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너는 쉬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4계명이 그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쉬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더라는 거죠. 그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나의 믿음을 내 면류관으로 여긴다고 하여도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는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서는 십계명 4계명이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는 쉬어라 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원리에서는 말이 조금 바뀌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안식해라. 이것 역시 4계명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의 4계명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했으니 안식해라 라는 말이고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안식해라. 그런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이라는 점에서 똑같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되었습니다. 특히 방금 본 이 신명기 5장 15절은 특별히 출애굽 장면이거든요. 출애굽이 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인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크신 팔과 펴신 손으로 강한 팔과 편 팔 손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안식해라 라고 사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신 게 구원이었고 그걸 위하여 하신 일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같습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창조와 구원 모두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에게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 안에 다 서 있어요. 창조와 구원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보면 그 24장로들 얘기가 나오는데 24장로는 12 플러스 10이니까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뭐 제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상징하는 거죠. 24장로 또는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숫자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전부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시록 4장 10절에서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에브라임의 면류관 얘기했는데 그 면류관이 이게 관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혹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계속 읽어보면 다음 절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즉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독생자 아들이시고 장자이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자에게 씌워져야 될 그 면류관이 장자가 아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장면이 창세기 48장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어릴 때부터 들어도 이건 무슨 옛날 재미있는 옛날 얘기 같고 팔을 이렇게 어긋맞겨가지고 이렇게 좌우가 어긋맞겨가지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무엇일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팔을 엇바꾸어 옛날 성경책 표현은 어긋맞겨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어준 그 장면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죠. 그 요셉이 애굽에 결국 팔려가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또 국무총리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들 둘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죽기가 다 되어서 유언처럼 축복해주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두 손자에게 얘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얘들이 손자냐라고 하면서 손자 아니다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을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인 것으로 입적해주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손자인데 네 내 손자다 이렇게 안 하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호적에 올린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은 원래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그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어떤 분이 남들은 미워해 주시는데 나는 편애해 주시면 이거는 은혜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편애를 하는가? 아버지가 잘못했네. 요걸 따질 일이 아니고 어떤 권위가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분께서 그분 마음대로 누군가를 편애해 주시면 편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나는 편애받을 가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네? 요런 상황. 이상하게도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네 이런 요 상황 그 은혜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야곱이잖아요. 깨달아가는 게 그래서 130여 년 살았습니다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그 인생을 통하여 이상하게 에서가 형님인데 야곱 자기한테는 에서가 형님이잖아요. 자기는 차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해 주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어긋맞겨져 있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야곱 할아버지의 그 축복과 그 유언 속에서. 그래서 그 요셉을 편애하기 때문에 요셉 집안에 축복을 두 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몫을.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축복해 준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당연히 돈이겠죠. 복을 준다는 말은 돈.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말이니까 땅을 두 배를 주고 싶다. 상속 재산을 두 배를 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떤 섭리가 나중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땅을 분배받는데 제비뽑기하여 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받을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가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재산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 땅을 이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두 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몫을.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창세기 48장의 제일 끝절인 22절에 보면 재성경책에는 각주가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재성경책에는 창세기 48장 22절에 각주 1 숫자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한 몫을 더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을 하나 더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각주에는 한 몫을 추가로 더 준다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두 배를 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요셉만 아들로 입적시키면 요셉에게는 요셉 한 명이니까 한 몫만 줘야 되는데 근데 요셉을 지우고 요셉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호적에다 두 이름을 써버리면 요셉 집안에 두 몫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두 배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11번째 아들인데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인데 11번째 아들인데 장남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고대근동 사회에서 장남에게는 두 배 이상 주는 법이죠. 우리나라 동양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남을 더 대우하고 장남에게 재산 상속을 더 해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동양 문화에서는 제사 모셔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쪽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장남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주고 싶다라는 말은 장자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장남으로 본다는 것이고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야곱의 이 편애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거 야곱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그거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가정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사건 안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들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이상하게도 팔을 어긋맡겨가지고 오른손을 둘째 아들이며 둘째 손자인 고 에브라임에게 얹은 겁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차남을 첫째로 여긴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에브라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들로 입적된 것도 횡재한 것이고 아들 아니잖아요. 한 대 건너뛴 손자여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로 입적된 것도 횡재한 것이고 게다가 입적될 때에 장남으로 입적된 것이니까 대박난 거죠. 횡재와 대박이 겹쳤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요.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횡재의 대박이 겹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자로는 복에 복을 더하자잖아요. 복 플러스 복이잖아요. 한 몫에다가 한 몫 더 얹은 거니까 복 플러스 복이고 이게 횡재와 대박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야베스가 이 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했고 우리가 그거 너무 좋아서 막 복음성가로 만들어 불렀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 분의 편애로 말미암아 공짜로 저절로 된 게 복에 복을 더하사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복이거든요. 돈이 복이 아니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한몫 플러스 한몫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 나옵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은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이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죠. 전부 예수님과 성육신과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몫을 두 배를 준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죠. 열두 지파가 된 거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열두 지파 되면 안 되잖아요. 요셉만 한 지파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 배가 되어 에브라임 지파 하나 되고 므낫세 지파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열둘 중에서 하나씩 지분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 지파가 그 사람들은 손자들이기 때문에 지파가 아닌데 그게 열두지파가 된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단군의 후손이고요. 근데 그분 마음대로의 권한으로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요런 원리로 열두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그 민족은 말씀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도 그러하고 신명기 23장 3절에도 그러하고 느헤미야 13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룻 먹으라고, 모압 사람인 그런 룻 먹으라고 주워 먹으라는 거죠. 주워서 먹으라고 땅에 떨어뜨려 주신 보리 이삭,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한 알의 보리 이삭, 다른 말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영혼을 떠나 지상에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삭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밀알. 그래서 그게 나오는 성경이 룻기이고, 그 룻기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대 해석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율법을 율법대로만 해야지 확대 해석하면 됩니까? 확대 재해석해서 적용한단 말입니다. 룻한테, 자기의 보리밭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에 종들아.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뭐냐 하면 추수할 때에 땅에 보리 이삭이 떨어지면 다시 줍지 아니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확대 해석하는 겁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더 많이 떨어뜨려라라고 확대 해석 적용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죠. 은혜. 떨어진 것을 안 줍는 정도의 소극적인 적용만 해도 괜찮은데 더 많이 떨어뜨려버려라, 땅에 흩뿌려라, 이 말은 저 모압 여인 룻 추석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율법학자들 또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문자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해석하긴 하는데 자기들에게 이롭게 확대 해석하죠. 그러니까 룻과 같은 여인에게 어떤 이롭게 복이 되게, 복음이 되게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에 이롭게 보이는 교회를 위하여, 신학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확대 해석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근데 보아스의 이 확대 해석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되죠. 그러면 계십니다. 땅에 더 많이 떨어뜨려라라는 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요. 6.25 당시에 어떤 사진 유튜브에 있는 걸 이번 주에 봤는데 설명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1951년 4월 15일 1951년 4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25 때잖아요. 이때가 얼마나 우리나라 많이 가난했습니까. 근데 38선 인근 마을에서 쌀을 가득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아이 둘이가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바가지잖아요, 이게 옛날 그 바가지에다 쌀인지 보리쌀인지 뭘 한가득 받았어요, 둘이서. 받아가지고 너무 예쁘게 둘이 웃고 있는데, 근데 4월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요새도 4월은 쌀쌀한데, 옛날에 이때는 더 추웠을 것이고, 휴전선 근방이라잖아요. 38선 근방이라잖아요. 얼마나 가난했고, 그 보릿고개 빼고 이때가 4월이니까. 근데 이 쌀을 누가 줬는지, 유행군이 줬는지 누가 줬는지 받고는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단 말입니다. 은혜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압 여인 눈과 같은 상태고 거지 꼴인데 그런 사람에게 너 주워 먹으라고 더 많이 땅에 떨어뜨려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곡식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편애하고 싶으신 분의 편애로 공짜로 우리가 자녀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첫째는커녕 둘째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팔을 어긋맞겨 주셔서 첫째에게 주셔야 될 고 면류관을 나한테 주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면류관을 받았고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건데, 나는 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인데, 나는 에브라임이거나 에브라임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아들로 여겨 값없이 편애해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는 게 배은망덕이잖아요. 헌금을 작게 하거나 교회 봉사를 적게 하는 그런 게 배은망덕한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받고 있는 그 면류관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게 배은망덕한 겁니다. 감히 교회에서 죄인이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자 보고 잠잠하라는 것은 남녀 차별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여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남자, 여자, 모든 성도가 다 여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감히 예수님이라는 그 남편, 신랑 앞에서 내 주장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면류관은 내 거예요. 내 공로였어요. 내가 한 거였어요. 내가 믿었어요.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 고민, 내 형편, 내 질병, 내 건강, 내 믿음, 내 경험, 내 자랑, 내 면류관, 그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게 배은망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들로 여겨져가지고 손을 어긋맡겨서 그렇게 축복해줬는데 그 복을 받은 지 1000년쯤 흘렀을 때에 나라가 되죠. 에브라임이 나라됩니다. 1000년 뒤에. 그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북한으로 분단되듯이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되는데 물론 그 분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남유다를 견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펼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만은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될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 천년 전에 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고 그 건축하는 건축 감독관이었는데 나중에 반역하잖아요.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은 유다지파 솔로몬의 아들 유다지파 르호보암 중심으로 해서 유다 중심으로 나라가 되고 그게 분단되는 거죠. 그렇게 분단돼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나서 또 300여 년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는 200 몇십여 년입니다만 또 300년 지나가니까 그 2, 300년간 동안에 죄만 지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유다는 다른가? 유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죄만 지었죠. 그래서 그 죄가 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 말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 죄가 구체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두 개 맞는 거죠. 이거 매우 자주 말씀드리죠.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인데 최북단과 최남단의 즉 국토의 끝과 끝에 금송아지 두 개 만들어서 우리 북쪽 주민은 남쪽으로 귀순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개나 있습니다. 라고 종교화한 거잖아요.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종교화되면 같은 겁니다. 그게 아세라 신상이고 그게 산당이고 그게 금송아지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는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오늘부터 신이니까 이거 섬깁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자기 시스템을 주장하는 곡에 금송아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보이죠. 여호와 잘 믿는 것으로 보이죠.

0: 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 에브라임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이라 했는데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그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관이 영화로운 관이고 면류관이잖아요. 그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꼭대기에 세웠으니까 매우 높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고 면류관이죠. 그래서 그 세운 성이요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점점 시들어가는 꽃 같답니다. 이게 화무 11홍 아니겠어요? 권불 10년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만, 술 취한 자들의 교만 같은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게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1절에는. 술에 취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 저희 표현합니다만은 그 의사는 진단서에는 알코올 의존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죠.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나를 이뻐해 주시고 자상한 그런 분인데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늘 이게 트라우마였고 나쁜 기억밖에 없었는데 2005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가끔씩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빠 막 보고 싶고 옛날 사진 보면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술만 먹으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니까. 술만 먹으면 한 2, 3일에 한 번씩 집에서 못 잤단 말입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새거나 아니면 교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교회 의자가 장의자잖아요. 그 장의자 매트리스 위에 쪼그려서 자고 미리 책가방 다 싸놓고 책가방 다 싸서 책가방 들고 밤에 나간단 말입니다. 엄마랑 같이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책가방 들고 학교 가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막 죽이고 싶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도 통하지가 않고, 막 인사불성이 되고, 가족 못 살게 굴고, 엄마 때리고. 그러니까 진짜 나와 술 취한 나는 다른 거죠. 진짜 그 사람과 술 취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나도 그렇고, 내가 너무 아는,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그분도 나랑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술 취한 나라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술 취한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나보다도 더 용감합니다. 그죠? 술 먹으면 다 용감해요. 사람들이 막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술 취한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로 용감한 거죠. 진짜로 용감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술 먹은 20대 청년이 벤틀린가 영국 차 뭐 수억 원하는 차를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났잖아요. 술 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막 빌었잖아요. 술 깨고 나서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술 취한 그 사람과 진짜 그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로 용감한 겁니다. 가짜로 용감한 거니까 무모한 것이고 그런 거를 교만하다 그러죠. 무모하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럽니다. 오늘 1절에 그 교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진짜 나는 장남이 아니지요. 진짜 나와 술 취한 나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는 장남이 아닙니다. 그럼 장남 아니면 뭡니까? 차남 에브라임이죠. 진짜 나, 진짜 에브라임은. 진짜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하 여로보암이죠. 건축 감독관이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이. 진짜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고 뭡니까? 죄인 차경민이죠. 죄인 여러분이고요. 그런데 술에 취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장남인 양, 원래부터 왕이었던 양, 또는 원래부터 복음 아는 사람인 양, 의인인 양, 내가 행동하더라는 거죠. 선지자인 듯, 또는 입법자나 재판관이나 된 듯,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신데.
1: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설교의 후반부를 보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두입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고 그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헌금이라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드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드림이 BBN 방송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3: 조용히 해.
4: 이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로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강이 뭐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옛날에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요하나 주목, 형님이 딱 잘 잡아주세요. 평강이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고 평안하면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샬롬. 샬롬. 이게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그래요. 에이레네.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래요? 에이레네. 아,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언을 했어요.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이것이 주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느냐 하면,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확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전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힘드는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함에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예성이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7살짜리 예성이가 세상에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7살짜리 어린아이가 슬픈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70이며 건강하면 80까지 살 수 있는데, 근데 요즘 80 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89세까지만 살아야 돼요. 인생은 70이요, 건강만 80인데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래서 7살 아이도 슬픔이 있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왜 수고와 슬픔뿐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죄 가운데 사니까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에 평화가 없느냐면 죄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화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정말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왜? 학교 가는 것보다. 학교 가면 늘 공부해라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래요. 죽으면 좋은 일 하나 있어요, 목사님. 진짜 아이가 그래요, 초등학생이. 목사님, 죽으면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들, 젊은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애들이 얼마나 공부에 시달렸으면 죽으면 좋겠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왜 재미가 없냐? 자꾸만 경쟁을 붙이거든요. 너 1등 해야 돼. 너 1등 못하면 안 돼. 자꾸만 경쟁을 붙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죄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데요. 아, 정말 힘들어. 나 살기 싫어. 나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매일 싸우기나 하고 학교 가면 공부하라고 잔소리나 선생님이 해서 요새 뭐 선생님 잔소리도 안 한다 그럽디다. 잔소리하면 하도 이 애들이 뭐 반발해서 그러니까 막 애들 가보면 자는 애는 그냥 자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저 그냥 자는 애는 자요. 그죠? 교실에 가보면 자는 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에이 나 그냥 막 탁 죽고 싶어. 어떤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우울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럴 때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정말 살기 싫거든요. 엄마, 아빠는 싸우고요. 엄마, 아빠는 행복한 것도 보이지 않고요. 나도 크면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서 뭐 해요? 나 그냥 탁 죽고 싶어요. 이럴 때요, 어린 아이들도요, 정말로 힘든 경우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진원아 그렇게 기도해 보니? 그렇게 해보세요. 힘들면 힘드는 게 아직 없는가 보다. 아직도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을 딱 지켜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에이 이건 성경 10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 일평생이 참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탄이 쫓겨나버려서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사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며 예수님만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혜민아 무엇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혜민 씨 이쪽을 봐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건 지금도 지옥인데 지옥에 가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생명 없는 그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과 요란함만 가득한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무엇인지 맛을 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면 야, 이 평안이 진짜 가득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싹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양화대교라는 노래 알아요? 초등학생 잘 몰라요. 중학생 정도는 알죠? 양화대교 자이언티 몰라요? 우리 행복하자 양화대교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중고등 학생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행복이 없었으면 우리 행복하자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빠가 택시 드라이버고 그랬대요. 그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그런데 양화대교에서요 1년에 수백 명씩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양화대교나 서울의 그 한강대교에서 많이 뛰어내려요. 그럼 왜 뛰어내릴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마음에 하나님과 사이좋은 평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왜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선생님도 있고 학교도 다니는데 친구도 있는데 진짜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 시기만 하다 보니까 친구가 다 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5: 그래서 겨우 학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도 취직할 데도 없고 정말 압박을 오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죽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 그럼 그 평강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돼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제 죽고 싶던 일들, 방금 죽고 싶던 일들이 뭐 그거 별것 아니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이런 거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딱 연결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똑같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똑같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야,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지? 너 예수 믿어 힘들지? 예수 믿지 마라. 안 믿는 게 더 편해.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야, 예수 믿는다고 너 세상에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다 병들고 힘들고 죽고 그렇지 않니? 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안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행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너 죄 짓는 것도 너무 편안하게 죄 지을 수 있어.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될지? 이런 두려움조차도 없애버려요, 마귀는. 지옥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그런 건 없어.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성경책 믿지 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라고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그냥 게임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요. 게임을. 그러니까 좀 더 중고등학생 좀 어른은요, 술 먹는 것을 목숨처럼 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을 목숨 걸고 술을 마셔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을 그냥 목숨 걸고 노래를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냥 아이들의 중고등 학생들 물론 스트레스 많아서 그렇지만 키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아서 그렇겠지만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비가 오는데 밤새도록 축구하는 아이들 있어요. 밤새도록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목숨 건다고 해서 마음의 평강이 올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거 한다고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하라 그랬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평안하냐면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아,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배우고 이런 봤잖아요. 배우고 받고 그다음에 복음을 듣지요.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사는 바울을 봤는데 세상에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 겉으로 볼 때, 바깥으로 볼 때 바울은 하나도 평강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같으면 39대거든요. 39대, 40대를 넘어가면 그건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39대씩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5번. 배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이나 부서졌대요. 죽고 굶주리고 아프고 매를 맞고 때로는요 예수님 전한다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은 줄 알고 저 밖에 던져버렸는데 또 살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는 절대로 사람들 볼 때 평강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저 로마에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하라 그러고 평강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을 거라 그래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그냥 내 뜻대로 잘 되면 평안한 줄 알 때 절대 그것이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평안이 준다면요, 부자가 자살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서있으라 그러잖아요. 환경도 좋아요. 수입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살기 좋은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옛날에 배고픈 시즌에 이렇게 많이 자살 안 했어요. 지금 먹고 배부르니까 자꾸만 욕심이 더 높아져서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죽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타락하는 아이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평강은 껍데기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정말로 힘들고, 야, 나 너 같으면 차라리 죽겠다. 군에 가면 이래요. 쫄병이 군에 들어오잖아요. 고참 병장 좀 되는 사람이요. 이등병 딱 들어오면 나 네 같으면 자살한다 이래요. 병장들이. 이런데 군에 가보면 알아요. 그런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럴 때 정말 힘들면요,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야, 너는 그렇게 너희 집도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너는 왜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보이니? 아, 이렇게 물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물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청년 때, 여러분들 중고등부 또는 청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100원짜리 하나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저녁을 먹을 게 없었어요. 저녁을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자취하는데 목사님 거기 좀 같이 얹혀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고향 갔다 오면서 양식도 가져와서 그래서 밥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장호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걔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올 거예요. 친구야, 나 결혼해서 딱 죽겠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애인하고 헤어졌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럴 때에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돼요? 친구야, 세상은 그 일만이 괴로운 게 아니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너 예수님을 믿으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와.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애인이 헤어져도 견딜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시험에서 좀 점수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1등 하는 아이가요, 늘 1등 하는 아이가 2등 됐다고요, 자살한 애가 있어요. 아니, 1등 하다가 2등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지 못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 보여요. 정말 매맞고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는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바울 안에는요,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평강이 있을 거예요. 이 평강이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싸워도 그래 뭐 어른들은 싸우는 거야 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불안하네요. 또 공부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생겨도요, 괜찮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정말로 평안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평강, 샬롬, 에이레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이 평강, 이 샬롬, 이 은혜가 우리도 맛을 보면요, 이야, 이거 정말 좋은 거네. 이게 정말 좋은 거네. 그러면 이 평강이 진짜 완전한 그 나라는 더 좋겠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면서 새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지난주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패하는 바람에 조금 실망은 했습니다만은 원래 다저스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1950년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팀이죠. 저도 최근에 신문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 유명한 다저스를 LA로 유치한 사람이 젊은 여자분이었다고 합니다. 23살 난 로잘린드 위널 와이맨이라고 하는 USC를 졸업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구가와 웨스턴에서 약국을 했다고 하니까 한인타운의 전기를 이어받은 사람, 아무래도 큰일 하려면은 한인타운을 배경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USC를 갓 졸업하고 여자로서는 최초로 LA 제5지구 시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비웃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맨은 하루 7시간씩 사람들을 만나고 13킬레의 신발이 딸도록 뛰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연소로 시의원의 당선이 되어서 사람을 놀라게 했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된 후에 웨스트 코스트의 대표적인 도시인 LA에 프로야구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최고의 인기팀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 오멜리를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고 거절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을 설득하고 설득한 끝에 드디어 다저스를 LA에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미니아폴리스에 있던 레이클스라고 하는 농구팀까지 LA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이분의 영향력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저스의 구단주인 오멜리가 1979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와이만에게 한 가지 소중한 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유물이 뭐냐고 하면은 키였어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열쇠가 아니라 다저스 스타디움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It fits every door in Dodgers Stadium. 특별한 키. 이것은 오멜리 한 분만이 소유했던 것인데 그 소중한 키를 와이맨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로잘린드 와이맨이 없었더라면은 LA는 결코 오늘날의 LA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변한다는 것 경이로운 사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한 시가 바뀌어지게 되고 한 시의 지형도가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그녀는 신발이 닳도록 뛰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가졌기 때문에 LA라고 하는 큰 도시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살 때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길을 가고 똑같은 행태로 살아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가 없지만 남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변화를 남길 수가 있고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그렇게 살다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이 행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질 수가 없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세상적인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의 재능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나 지성의 극대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지성을 연만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남다름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은 일찍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이와 같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가슴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사랑을 통해 사랑이 주도하는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이 주도하는 삶, 세상이 갖지 못한 독특한 크리스천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킨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사랑이 이끄는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남김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박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persecu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이것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사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한다면, 이와 같은 무고한 해를, 악을 가한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마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빨을 갈며 복수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주나 복수가 아닌 축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윤리 기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해하였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나를 해친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윤리 기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동해 복수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나옵니다. 라틴 말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동해 복수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발에 해한 상처는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게 소위 말하는 동해 복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뽑아야지 다른 것도 해치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상해에 대한 이 보응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공용화되어졌고 사실은 고대 사회의 많은 법들이 이것을 적용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예 복수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가한 자에게 축복을 안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나를 해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옷을 벗기고 채찍했던 그들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그들을 향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찌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했어요. 심지어 그를 찔렀던 이 사람들마저도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사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붙잡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었던 힘이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력이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모의 군중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엎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품고 안고 축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 뒤엎은 것이에요. 저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진정한 파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함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삶을 보여주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심겨주셨던 사랑의 가슴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우리 때문에 주변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명함에다가 여러 가지 직함을, 여러 가지 타이틀을 새겨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명함에 박힌 자기의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될 명함은 그런 명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학박사의 타이틀이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재벌이라는 혹은 뭐 굉장한 이름을 가진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명함은 진실함과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도하는 삶이 내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변하는 비결,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땅이 바뀌어지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진 무력이나 우리 가진 물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 이 사랑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저주와 복수를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랑이 주도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마음의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동질성, 이걸 영어로는 sympath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sympathy라는 말은 순이라는 단어와 pathos라고는 두 헬라말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 sympathy,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혹은 이것을 compassion, 같은 heart, 같은 아픔을 갖는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상대방의 아픔도 알고 상대방의 입장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깨어진 케이스들 많이 보잖아요. 얼굴과 얼굴은 맞대고 있는데 마음은 각각 놀고 있는 케이스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동일한 필링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가려면 먼저 같은 필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케이스건 아픔의 케이스건 같은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 그런 뜻이. 솔직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분들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에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None of my business. 그 아픔은 저 사람의 몫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질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apathy라고 부릅니다. 이 무딘 마음, 냉담한 마음.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각각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죠. 여러분, 아내의 아픔이 어떤지를 아시나요? 그들의 눈물이 어떤지를 아시나요? 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선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먼 나라 척박한 땅에 사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을 향해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절차적으로는 같은 feeling, 같은 느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은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마음의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삶과 반대 개념이 뭘까요? 일방적인 강요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으니 샤답하라, 이게 바로 일방적인 삶이에요. 한국의 전형적인 가부장적 멘탈리티가 이렇지 않았어요? 오늘은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샤답시키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이와 같은 멘탈리티로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one another, 서로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통제나 일방적인 명령만으로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최성애, 조벽 교수 두 분이 쓴 책인데요. 오늘날 흔히 재벌의 아들, 물질적인 부를 타고난 사람을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금수저, 흑수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책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흑수저와 금수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인 금수저다. 예를 들어서 재벌의 아들이 입에 물질적인 금수저를 물고 났다고 그 아들이 꼭 행복할까요? 만일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면 정서적으로는 흑수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책 속에서 제가 잘 몰랐던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독친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독친. 저로서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영어 번역으로는 toxic parents. 이 toxic이라는 말 자체는 독소를 뿜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언어 속에 독이 담겨져 있으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요? 그 독을 품고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어뷰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요하며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독친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미국의 내 과학자 중에 한 분인 존 메디나 박사가 있어요. 워싱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에게 어떤 아빠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하버드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결, 뭐 좋은 학원을 선택할지, SAT 점수를 올리랄지, 입학 전략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존 메디나 박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집에 가서 당신 아내를 잘해 주십시오. Treat your wife nicely.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엉뚱한 대답 같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메디나 박사는 정서적 금수저를 말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지 이 자기의 엄마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 아이의 정서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마음의 정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꾸고 조직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상하고 우리도 상하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 과연 나는 toxic parent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독이 있으면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선뿌리가 있으면 선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탁식 와이프가 있어요. 탁식 허즈번드가 있어요. 탁식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이 탁식, 이 독극물이 들어있게 되면 무슨 하든 독이 나오고 좋지 아니한 포이전이 쏟아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탁식이 들어있다면 십자가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독소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우린 깨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동질성을 가지려면 같은 feeling, 열린 마음, one another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마음의 동질성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입니다. 신학자들은 혼 이것을 incarnational principle, 성육신의 원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과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도덕성이 변해서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신 사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빌보스 2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He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체를 take하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같은 레벨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며 한 뜻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고 참된 높아짐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높아지는 것이, 본인이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버리는 것이, 지는 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부부싸움에 이기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기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던가요? 이기고 나면 둘 다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기 부인을 이겼어요. 자, 부인에게 이겼다고 해서 누가 상을 주나요? 누가 와서 칭찬하든지 금메달 안겨주나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기고 나면 상처받아 울고 있는 아내만 있고 상처를 안겨줬던 나의 마음에 부담만 있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 부부 싸움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분들이 흔히 말하는 건강의 비결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한 번은 104세 된 할아버지가 생일 파티를 하게 됐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부인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의견 차이로 다툴 일이 생기면 잘못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서 30분간 집을 돌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본인은 다툴 때마다 항상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몇 바퀴씩 돌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더라고. 다툴 때마다 본인이 잘못해서 나가서 30분 돌고 들어오고 또 잘못하면 또 나가서 30분 돌고 들어왔더니 마음도 건강해지고 다리도 튼튼해지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진짜로 그 할아버지가 항상 잘못만 했을까요? I don't think so.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나는 졌다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30분간을 돌고 오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더 건강해지나요? 이게 아내일까요? 저서 나가서 돌고 온 남편일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

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 우리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고 함께 화목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to anybody, 모든 사람 앞에서, in the eyes of everyone, 모든 사람과 더불어, with everyone, 여기 모든 사람,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관계성의 대상에는 누구도 제외될 자가 없고 모든 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귀찮은 삶은 인클루시브한 삶이지 엑스클루시브한 삶이 아닙니다. 즉 함께 포용하고 안는 삶이지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당파적으로 나누는 삶이 아니다 그런 뜻이.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안에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신학교 공부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유명했던 교회 성장학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풀러 신학교의 닥터 맥가브란 같은 분이 주창해서 만든 이론입니다만은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 호모지니어스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동질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 저기 교회 성장의 그 이론을 그가 펼쳤고 그것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 다니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호모지니어스한 그룹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다른 계층의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공존했다는 뜻이에요.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래서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심지어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 안에는 50%가 슬레이브였어요.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과거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든지 자유자의 신분이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심지어 남자나 여자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차등이 없다. 너희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계급이 다른 사람들,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all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공동체,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종과 자유자의 계층의 차등을 허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배리어를 허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을 하나 되라고 말할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물론 이것은 숫자적인 차원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강남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집주인이 나가는 교회 따로 있고 가정부가 나가는 교회 따로 있고 사장님 나가시는 교회 따로 있고 운전기사가 나가는 교회가 따로 있고, 저는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그때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0: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도 깨어지고 분열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향해 평화하라 하나 되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더 적극적인 축복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적극성.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를 넘어선 축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잡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잡입니다. 우리의 잡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잡을 넘어서서 우리가 심판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진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강조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잡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자가 있어도 아무리 나를 해치는 자가 있어도 이 원수를 갚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사놓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죄악은 뭔가요? 원수가 추릴 때 먹이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가 내 리벤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축복하고 더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이 되게 하라. 이것을 20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조직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동원 능력이 아니라 바로 원수까지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상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다시 리프레이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컨 마일 프린시플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간복음서에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할 때에 오른팜을 때린 자가 있거든 왼편을 내어놓아라. 누가 속옷을 요구하거든 그 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는 심리까지 willingly 동행해 주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second mile, 그 다음 마일. 원하는 것, 요구되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행하는 축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인민대회 때 했던 연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릴 때다 그러는데 서양 속담이라고 그가 인용을 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내용을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 보면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릴 때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른밤 치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양쪽 밤을 후려치는 것이 우리의 정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이와 같은 멘탈리티로 과연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정서로 대국이 될 수가 있을까? I don't think so.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세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는 second mile principle을 행할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 삶에서 나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second mile까지 의무를 넘어서서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고대 사회선이 행했던 프랙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게 되면 그 열기 때문에 얼굴이 후끈거리고 땀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게 응당한 이 해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나에게 사랑을 베푼단 말이죠. 잘못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황송해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한 것에 마땅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왕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참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유다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지극히 사랑했던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젊은 청춘을 10년 이상을 유다 광야를 방황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고 때로는 동굴 속에 같이 갇혀서 암흑 가운데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그렇게 다윗은 살았어요. 우리가 만일 다윗이라면 이 사울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요? 아마도 복수하는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쫓겨다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내 손으로 복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증오심을 길렀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 상기조상 24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급한 볼일을 보시느라고 이 볼일 볼 때는 오직 학문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므로 노막 찬스 그게 집중해서 있는 그 사람을 뒤에서 칼 만들어 치면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그를 살려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했어요.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또 범죄할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at least 이 순간만은 이 사울의 마음 중심에 견딜 수 없는 통회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를 마땅히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살려보낸 그 사실에 대해서 사울은 통회함으로 울었던 사건,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위대한 승리죠.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위대한 승리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정복자가 된 것도 놀라운 승리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사울을 용서해 준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보였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보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삶.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이 말씀 듣고 행하실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18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If it is possible.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남들을 저주하고 공격하며 파괴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지 사랑하며 용납하며 축복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sinful nature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남들을 파괴시키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데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직접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슴을 이양받을 때 Transplant his heart into us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가슴을 이양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에베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도 또한 우리의 미래도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승환 강사의 월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문화와 그 삶과 담을 쌓고 단절해서 개토화되면 우리를 관광객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거류민이라고 표현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해서 살면은 그 땅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컨트리뷰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에 이민 보내셔서 주제성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류민,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명령이죠.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지 돼요. 그리고 12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게 우리를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살게끔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좀 미션이죠. 디아스포라가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이 땅에 와서 거류민으로 살면 다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그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것보다는 성경에서 선하다, good, go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뭐 착한 일,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일리불 도와주고 그 정도 차원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이걸 이제 선한 일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저너라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세상과 단절돼서는 안 된다. 그와 동시에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 단절도 동화도 아닌, 그렇다면 대안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현실 도피해서 그냥 교회에만, 여러분 제발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씩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에 참여하면서 살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주일 일주일에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은 현실 도피죠. 교회 가서 훈련 받고, 훈련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훈련 받은 것을 풀어내야지 되는 삶의 장은 우리의 직장이요, 가정이요, 학교요, 사업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지 마세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컨택트 리스트에.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그럼 언제 전도해요? 제 전화기에 그 컨택트 이름이 100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목사라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완전히 개토, 기독교인 개토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과 가치와 그 나라 법을 네가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 심어야지 돼요. 세상과 단절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과 철저하게 동화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죠?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동화돼버리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29장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거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텍스트예요. 이거 좀 같이 좀 봐야지 돼요.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단절 아니죠? 그렇죠? 풀리 살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니네들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 거기에 집 짓고 아내와 뭐 거기 결혼하고 저기서 아내는 여러분 바벨론 여인들하고 결혼한 것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텃밭 가꾸고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니네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철저하게 바벨론하고는 단절돼서 살아라 이랬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라. 그렇죠? 거기서 네 삶을 가꾸고 일구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바벨론에서 동화돼서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죠? 선지자들은 단절하라고 그랬는데 바벨론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라 니네들이 가서 거기에 풀리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라 이랬다고요. 그러면은 동화돼서 살라는 것입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닌 것이 저 10절이에요.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니까 70년이 차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 그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지내겠는가를 늘 기억해내는 삶.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도래할 천국에 우리가 백성될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동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살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단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데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 그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 충실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는 삶. 이게 소저너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세상과 단절되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 사귀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바울이 전에 쓴 편지에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나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상 숭배하거든, 음행하거든, 사기치거든 그와 사귀지 말라 이러신다고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단절하라 그랬고요. 그 사람과는 관계 끊으라 그랬고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겠죠. 음행하겠죠. 동성연애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라고요. 사귀는데 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을 살아냅니다. 단절도 동화도 아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 대안, 그렇죠? 이 alternative lifestyle을 살아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 듣고 읽고 그거 보고 자랐을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도 사용했다니까요. 높은 자리까지 정치에 참여했다니까요. 그러나 철저히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잖아요. 우상 숭배 유혹이 들어올 때 그러면 나는 차라리 죽습니다. 그 정도의 절개를 지켜냈잖아요. 바벨론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바벨론 왕이 야, 네가 섬긴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 고백을 드디어 받아냈잖아요. 소전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단절과 동화의 그 파인 라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해요. 여러분, 일본 가서 제가 미국 운전법으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제가 미국 도로법으로 일본 가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부딪히고 사고 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로서. 그러면 여러분, 세상 하나님 법으로 세상에서 살면 세상법하고 부딪히니까 늘 갈등이 있죠. 이게 늘 우리의 영적 전투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디아스포라 정체성 확실히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진 미션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룹니까? 뭘 어떻게 지되는 겁니까? 예, 이제 말지날레티가 나오는 거예요. 말지널리티의 키워드는 여러분 그래서요, 방식입니다. 방식, methodology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물론요, 예.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면서 사역 시작하실 때도, 그렇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렇죠? 자유를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지금 문맥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지금 11절에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은 outside city gate거든요. 그렇죠? city wall이 있고 city gate outside예요. 그렇죠? 변두리예요. 거기서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 지낸 짐승을 육체를 불살랐다라는 것이잖아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게 뭐 골고다 언덕, 예, 골고다 언덕 물론 예, 그 성문 밖에 있었죠. 그죠? 변두리 있었죠. 근데 저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포함해서, 물론 십자가가 클라이맥스입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저 성문 밖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심부, 기득권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요. 늘 변방에서, 여러분, 개혁은 변방에서부터 일어난다니까요. 기득권은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됐다, 한국이 뭐가 잘못됐다,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개혁은 변방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이성계가 위하고 회군할 때, 이런 역사 잘 모르시나? 여러분, 한국 국조리 나도 아닌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지. 중학교 1학년 때 이민 왔는데, 이성계가 변방의 장수였을 때, 북쪽의 변방의 오랑캐랑 보를 지키려고 거기에 변방에 있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군대 돌이켜서 서울로 쳐들어온 거잖아요, 한양으로. 그래서 왕이 됐죠. 여러분, 개혁은 변방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변방에 있어야지 눈물이 보이고 한숨이 보이고 그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 변방에서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 즉, 13절이요. 그런 즉, 같이 씁니다.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연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런 즉,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중심부로 가자? 우리도 기득권 세력이 되자?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중심부에서 일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고 추구하고 목적 삼는 방향은 어디에 된다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다 연약하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민자, 소수민족으로 경험하는 주변성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 본질을 더 가까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애드밴티지가 됩니다. 애드밴티지는 은혜요, 선물이요, 은사로 받아서 우리가 겸손히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이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류민, 나그네, 소전으로서는 이 세상과 단절도 안 되고요, 동화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법과 기준과 가치관을 이 땅에 심는 사명자로 삶을 살되,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의 상식이 그러하듯 힘과 권력과 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과 반대 선상에 있는 주변인으로서의 powerlessness, weakness, sacrifice, serving, servantship, 섬김, 즉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이민 오신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무엇보다 천한 삶을 살고 변방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성경본을 보셨던 것에서 바로 단순한 우리는 한인 이민자로서나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본질적인 천국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도 또 사명도 삶의 방식도 아이덴티티, 미션, 삶의 메토돌로지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신학적인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 대학 사역을 컴퓨터와 모빌폰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 교리, 성경 인물 연구, 성경 각권 연구, 그리고 선택 과목 등 6개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수 시에는 수료증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불이 그렇게 터졌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화산이 폭발되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신종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패한 성품과 개인 욕심에 터져나오는 그 테러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을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담을 쌓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이 보셨듯이 그 큰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배가 고플 텐데 이런 관심과 염려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먹으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